0: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거지. 몰라야 돼.
1: 노래가 거의
0: 네. 그래서 따다 붙지.
1: 프렌드, 보 노치, 비디게타, 오케이, 세이소리메인. 세이소리메인, 와반테 나나, 오레프리 바나이오르. 이게 다케이토아, 비아리오 코니, 세이소리메인, 아테 바한다라, 에타 와루라, 케티 바나, 데프로프레 메디게. 에녀, 비자나, 오케이. 아미 보니 가시, 나메다, 오케이. 이제 노치, 에메르겐자, 노트 포사디, 페로, 에메르겐자, 시, 나, 그랜디, 부츠, 공헨데, 대전대로 코네. 오케이? 대화로.
0: 네, 선생님, 고생이 있는데. 이거 무슨 뭐? 이거 사기도 supuestamente un homo, pero de esta parte más mujer que te cocinó.
1: Cambiamos de
0: No, te tengo que casar, yo me Bruno das Feitas. O te asca 38. O te asca Teresita das Feitas, no verso. Si una roba das Feitas, Beata e Viva de Prima das Feitas. Johnny e Jesse das Feitas, Samson. Livre criança frisca web. Sonhento da mocinha, ex-colega de aqui, esse retorno, escravos, o passo, poster, valeiro, ex-futbolista, João São Nicolás, quadro de filho, voz, povo, colega de El Paso, domina aqui. Das mães, mas as primas, Samson, top play, Félix. Tu vem aí 38, não é? Tu vem aí 38.
1: Eu
0: Sim.
1: 85 anos.